되게 모양아 지장가 지장고래 가 감옥은 하는 걸 방금 때는 지금 되게 거 지금 로우들의 방금 그 루시고 용가 거 지게 그 루시고 시 그거 지금 되는 좋은 거 그런 거 나서고 시 마시래 관광 그 슈퍼 아그 그간에 가면 그 생각 그런 거다 아싸고 지시 다 마음 거 마셔 된 뒤도 온거봐 올랑